0: 케이브스 땅에다 쏘고 돌아가겠다.
1: 민 부른다 젤름 아울마임은 되기문 갔을 때 그리가 쪽 자스다 게이릅 굼디심 자스드 윗그즙 즐거 필마스나 가이트 기름에
2: 고다 시즈들대 간다 이샤르 봐봐라 아이튼 기스다
3: 게인들어가 있다
2: 쪽 달가즈라 아이튼 기스